되는 것 같아요. 이게 아예 모르지. 근데 싹틀어지도 없어. 뭐래 엑스리즈만 하니까 거면 나올 것 같은데. 이거 비리비리가 버스하고 나 오버라비는 좀 됐으면 잘 보낼 것 같아. 비디시로서의